yala tsendri tatumi go ne chakchi gemma ro tongta ko se ro jing ne yatsi zambo mangza ta yatsi ngen ba nyungza sha gu yatsi ngen ba jenung do dang gu de chelung sha chi pe na sha ma bo dang wo mi tuen ji nam se ta do chu sha chi nam chi si ri ta me zu nam se ten hi so la chun zhen ne bo sha gu de dan ne chi ju xie zi ngen ba jian tong zhuo a jun jian zuo yin yatsi zambo jie mang do dang gu de 세노 멘비야 챵치 드레 챵원창강 진용도 당구 베나 쭈르라다 논다 마르시 체토 대겐 초등크 냐 베나 샤마르냐다 세도냐기 옌양 남주도 휴투비야 자지츠나 제만도 동구 티주야 히지 제마르도 동토 베나 용로당 로리 센리 힌도 소다브 닝니 쩨가르 제뷰레당 텐준덴바 下个波下马波拉擦下个的下一张下当亚西索下个波忙下下巴当第一印度三米团子三月大三个大波最近个整个的当个在即做努力的刚脱下个努力当三日学过的忙都当年这一步大当下个科技个擦心那长安罗布多样帕维我过些对比查出村镇西巴拉偏巴有送你 zangkore kamar jata nga jula kyuni denbi yungu shi sheba. Yangdi yungu shi zowon zamba de zangkore nyung tayang kamar jata nga juyi zha cien rinrin je yangdi yungu shi bena nyongro tang da ju kyo jawa jakdar yunba so sha gu. Ngu shi sheka nyingka yung patsi genjo sunro wa tang ngu kyu kyung zang hyun na sam hyun yin do hyu yungdar genman do tang gu de zangkore do hyu yungdar ten nying zang sha gu. 现在这监管都当了满意检测监督动作也能吕布检测了村镇党给把监察路都当过检测测了高安年超级军队没被关的女巴改进行吕布检测党这笔经过村镇协把党不灭及监控里面加强了面对村镇下过那年他们就把党强港突击不通话他们就把的他们天哪贴个了超级南巴了诺巴党 这就是现在年把人杀接着都当地超级经验的人才接近着是第一点超级节目的动画他们也把都救过将来村村西把的抢救者也去接着了关键党跟能下送接头动画抢马桶那也许愿三个那么做广东三把的呢现在当中比过年超级节目的动画过地了

말이야. 데가 하지라 아타바할이야. 아 총바테 카리오게 제주미야. 야케 히시 총종 정세나야. 슈체노테 제문가 놀아요야. 라마 고타테 아세라하요야. 아 토소테 랍존가 골롱미야. 당아 한마하오 올랭 에 춘도 토야 아탈로 티 카시

0: 매션은 전어당 채소라 뇌지 동기자 인수종비 경귀 유인
1: 매션 응고시 주나 난초 겐다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난급이 샤와 가이킴부히
0: 남아당 로닝 칸소 모조 름뒤 체서 미치하위 조진 주지 제조 시무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슝도 팀이교라 사자강슝도 메카소무교 다도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켜

0: 탑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클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젠 슈구힌 텐디 레젠키 낭튜엔조니 정규 뉴규 사비에 박파 콜레지 보 경유르 칠동 지진 유배 거스타 아프리카 정규 로칸니 상하이 점린 전제 파스키 포규 시비에 거 정규 튠진가 지비에 된자 주경러 구디 당티 성신키 점린러 디엘링키 도표 냄비에 거 중국 타 수지키 장미 총튠 추추 진보 제파 튜닌 첨부 대유 지비에 거 중국 타 하사스딘키 로규 총튠 냠레 모튜 딩섭타 디엔디 중외 거소히 샴르 팅디 리진키 낭튠 십즈남 센저나 重庆给及外满段措的那所，这么的托起罗贵去追白白塘，落在罗贵出口，人女村村所去罗兰尼，去给去牛竹总拍，托苦千不级别团结所可以不是，昆仑皮去牛竹总拍，阿瓦尔古引起，罗贵白白尼马翁拍拍错起一不塘，重庆去阿乐，中国白白团来去迅速通途就穷些就又不是。 New

0: 워거니 칸키랑데 로인싱카노는 뭐이 드린제도르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헤레레 초마 드라제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에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드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워제제제 롱팅 카바스미안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뿌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야

0: 아니 진득 그치지 저기 봐 슌세 강저르스나 양다데 저기 있어 어 땡아래 야 되긴 주토라 하나 말하나다 아다 타미 안다 양세니 진주 아다 야나 아 드니 진주 아디비건 타미 가슬라 드니 진득 그치지 저기 봐 슌세 진득 그치서 먹는 거 강저르스나 아다 타미 안다 양세니 어 디 가슬라 아다 타미 그 지세요 양다데 아니 이제 줘 봐 게임디스로 니가 농가 아니 자족 직대라 띠바이나 아니 양라자자 들었다 자위 찬이 저 돌리시 바이나 두시 아니 바 히자 바시나 아단 타메니 카카소스 시바이나 니시니 아니 나나 마라라 아드니 아라 타메티 코로 디 오다 디지슬 아니 진데그 체지 자기 바숑세 아니 양라디제 좀 바리 예스니 오다 데소디 체리세디 공가 아니 손세지 난데던 제니 아니 사히히지 난데지
1: Tata che ji senpa di na pyo gyong lung chi nyin chi li kong kan ge son ta lo chi lin chi shi. Hian la ming tu ngan zu lin chi sen ji ro ga su hyo.
0: Ta teri ngan su lung tin di gong nong la ta xue ji di chi ri se di li ta. Ani senpa ten ju jo su ju kori. Ten ju jo su kori te xie ji. Ta jen de ju ten ju jo su xie pa la jen de te ten kong. Tēn pārā yōgirī sādhīrī, tā tsā rōngu nōna sōng yorwa, cīkjēn nī tā dōpa njir sāni, cīkjēn nī tā, cīkjēn tēlā nī yō sāyārī. Tī tōtōrā anī dōpi kī tēnā njūgu yorī sī. Tsā dī yā pāyī na, jēn pā tā dōpi kī tēn tē, shī chāni tēn yī na njūgu sī. Dōpa tōsī jī pā chā shī yā pāyī na, jēn pā tēlā, anī jēn pā nī yō rī sī. Jēn pā nī yō rī sī. Tī tōtōrā dōpa tēyā yā pāyī na, anī sōngu zōrā. Tā tē kā nāsī lā yāng, yāng ngā tsō hī chā shē shokur, tā tē wō tō ngā shē. Tā tō mā jēn bā tā dōpa kā tēn jū yō tsō tē hē bā shē bā lā, tō mā jēn dū yī kī bī kā jī jēn bā tā dōpa kā tēn tā kā nchā rā jī kō. Tā tē lā ngā tsō sā hē jī shā kā mō tō. Shē tā kā lā ngā tsō jēn hī bā tē shā tsī kā kāp jī yō shē. Shā tsī kā kāp jī yō shē. Tā shā tsī kā kāp Gucci li jian tab, Gucci li pa jian bar shepa, nzi bar shepa kite. Ta te tab jian bar shepa ke shawa dan jewi ke yang minchang la yang jubar. Nye minchang la jubi ka sali jian hi pa ta kaan kogir se na, nzi bar shepa ke ngibo te la kogir bar. Pe na Gucci li jian hi pi ka sali la, ani Gucci rang la, anzo jian se, yana jian cha asa kish. Jian ta chiri se na, Gucci ke li nzi bar shepa ke ngibo rapa chadi yorwa. Wa, di mene Gucci. Tani na jen, tani dhubu, tani kel taji ke jen, nzi kel taji ke nzib jen, laso ba te tabu ngibo te su soma na yunga su jen si, yana jen cha sa kiyo shi. Ti kasi la chari zi jen ki bante, tani sha ma ri, sha wi mi ji ma ri, di chari zi sha ma yin pa ki shetan ka tani mi jang rabu chi shi. Ti yun di su la jen ki bante la shetan ka ta tani ki toni, nga su kuwa la nga nyin rabu chi, she chukun du si. Ho na ta, di kasi la jen di ji bi ka ji jen de kanta jiri se dhila, kanta la, Ani jindu ji chigun nuna ta jang dang, yang dang, an, tisungi, tisungi, ani ko ngashi ju, jidin di, tunba dang, muntunba tunbi guni, ani cijur sana mudu, yana kesha ge zhuwa de chiri sana, haja nzibar sheba, yana nzibi ge nyam denba, jinsi de la tini, ani kola jinsi yuri. Ta dodo rabu jike ya bayi na, jayang an san laso ba de, zhuwa de la tini, kesha ge zhuwa yana cijur de, Haja ga nzi ba da nye bi ko nyam den to gyori. Jinsi di cha ni, de tabu ga chito sumo la, ani nga su jindu ka ji ta jinsi ni, ta nye tari ji tabas. Wana jindu ka ji dut ji ba da kanda jiri si ni, dup si ya de mungi bar shi pas. Mungi bar shi pa, yana bi bar shi pa la soba tenri de nga su kuchung duwa. Ta nde ka ji dut ji ba da kanda si na, chan yang a la soba ga chito sumo de yawa la ten ni, ani jindu ju ten yin hi, jindu ju ten yin hi yo ba de ta, ngu san hyuk chiri ji go ni, ngu hyuk chiri ji go ni go ten gyori. Tā dōdō chē gēnā, chāyāng āng lā sōpa yabā rā tēlā tēnī, jēndē chē tēn yēng kī yabā tētā, ngī xū chirī gō gō nī kō, tēmbar shē gō. Tēndē tēmbar shē bē gē, jēnsē tēlā tēnī, yana tē chāni, anī kō lā dēbā sē yā, dēt chī bē gē tā tānī tā bā shē. Jēmbā tā dēbā sē yā, cīngī kō tōnēn rēhē jā na tēnē rā jirī. Tā tēndē yīndē lō, wā na, tā tā tōmbi cijian sā jī na mōntōmbi cijian yī tē anī jēpa tēne nī yō pā rī dī kāsi tā cijian sā yō tē sā jāyāng āng sōng lā sō pā tē sō jāni kō cīg cīyō rā tē chē rā sā na anī kō nzī pā nshī pī kō anī nyam rā bō tē kō tē kō yō rā tā tōmbi cijian tā mōntōmbi cijian rā nyū na 다데 가는 안진 줄이 사바이나 담보 토비 치진이 지다 다 토비 치진이 세딜어 고 제데 야나 나시지 치조 땡가시 인도 어 토바지 교고요 어 진데 그 체 아 저비 그 나마다 심마 그 제데 제데남 야나 치리 치조 되지잖아 토바지 교고 다 된제 그 치리 제데남 야나 치조 토바니 인조 바르트 짱양 그 되니 체데 자와라 되니 제답을 그 끼치기 좋아 야나 치조 때 아더니 그건 하장 같더니 인지버십이 그 냠대 콘덴트고요. 인지버십이 냠대 되고. 되는 텀비 지제에서 텀바스 야데 나시 그 제대나 지조데 텀비 찬이 텀바스. 지제에서 딜 대답을 그 제다 제대 그 체디 잡았다라 되니 지조데 그 인지비 그 냠된 거요. 봐야 자 지제에서요. 용가 하버트 니까지 지제에서 텀비 지제도 조데 가서 냥아지 가서라다. 자진 라서 바지 가서라다. 근데 하장 그 저리 고시 처모나 지지. 근데 배심 못 먹지 동거요. 다 빼나 배지지가나 그순지장지스 순게 녀양녀스 그장귀대 중양슝다 다 그순지장지 히반더다바는 처바에나 제기처지는 그수지 그수들이 치지강야는 지보요리스 다 그순지스는 마진에 지장지스는 지닌저 받으라 짱라제잖아 너 그 추땡교로서 추땡교로서들 지 터바인 동대 처리세다 짱라데지 아마는 지바지 땡게 찬이안 지바 아 치기 찬이안 지바 짱라 그 심할라야 된다 그 찬이야 그 지보여 봐 치 그런 그 찬이안 지센도 치디 니가 된 터말 다 되니 지 받으러 짱라네 잡아들라 되니 그준 지장지 히비가서 그준 지세와 깨차게 좋아 대리 장 지장지세나 깨차 그 축대 지세 봐 혀는 지보여 봐 된 그 찬이 치조 그 찬이 지장지 세고 뒤서 그 치조 그 찬이 야나 그 자당 그 찬이야 지 녀비 그 차지다 내 봐 된리 인디라 냈다블라 치르잖아 아니 텀비 지제세그 순게 녀양니 히비가서라 아, 드니 치기 숨게 때라 치시 강요해서는 녀바레스. 다음에는 디가서 숨게 녀면서는 녀양니. 녀뜨기 짓서는 양샤기 녀지간 디바더라. 아니 양다지죠 그랬다. 양다지죠 기비 젠세다. 고는 가서 희열이. 진주 산녀는 녀는 진주 나인데 나나 말하는 타요. 산 양다지죠 그러와. 디들다 숨게 녀세와 때다. 녀양니 희바가서라 된다기 차니 녀사와 리자 녀양니 세비도 그 슉 체그요. 흉된겨. 가서 흉대비 지 현도 세는다도. 하장 세련라도 지체를 세련라도 넘버 세련라도 끈도 세련라도 다 대소다 지르지나 안다리 아 공카 가서 융가히 놀았다는 마제비치 생도 와 흉데미치 흉점비치 있어 어디에디서 그 제자 나는 게 차니 니에서와 데리자 니야 니에서 그 휴 제신 땅 거 되게 그래 니엔 게 차니 니야 니에서 나시 니가로 아니 그 가르세 그러고 자치 빠지 태용 가슬라 아니 그 막 로위 가슬라 데라 지르지나 얘나 뭐라고 그 다이 차니 콜라 안지둑 세나먼도 다이차니 코리 냥체바와죠 니는 그 지제제교 드니 귀장 귀대 슝야슝스 나르테리 지 귀장 귀대데 기반난 귀지테리 슝야슝스 톱장 토조기비데 드니 데다바는 처음에는 귀장 귀히비까지 장라지 나마라야 귀 시말라야 귀 슝야슝히비까지 양라지 나마라야 슝 시말라야 슝 디미티스나 시디 니가 그 차니 오늘 터바랜도와 다 디바들의 제비가 아 제네 그 체인 바야자 데다바를 시작한다 토비 지제제교 Tobi Tijeta, Tobi Tijes and Shadaka, Nerid Gogur, Nerid Gogur, or Tesota Tobi Tijen and Jubik, Bejeri. The name by the cherry said Delta, Mantobi Tijes, Mantobi Tijen. That Mantobi Tijes said Delta, Kong Tobi Tijen at Ostita, Dodebat. Oh, yeah, cherry said Delta, Giant handsome, got any gender jitjer, Nama the Shuma got any Gigi Nandeta, Gigi got any Tijur, Techeris and Ako, Mantobi Gogur. 디미티스는 치단 땡가시 문터바니요 바르라 아니 짱양 그 체송보다 저니 아니 치조데 체리세디 아니 니비 그 냠진 된거 대답을라 문터비 치제에서 다들랑 가서 빼지 잡아이나 그것도 그존 지장 지세디 텀비 지니 잡는도 와 다다단들 그존 지장 사방에스 난데 저기 빼지 잡아이나 아니 공그 주진 나는데 돈다 또스 뭐라고 내가 가는 투데바리 세바이나 그존 지장 사방에세니 짱라데 지바네 아이요리 아니 짱라그 줄라 사방에세야 전적처리 디미티스나 그존 지 세운티스나 시탄 카탈이야 코랑 그 연대디 제공도와 사방에세디 거기도 쉐자나 보지 제공도와 그존 지보리네 사롱 헤드 세운티스나 아니 그 치탄 데 니자니 그 먼저 받자 근데 이만이 짠더라 아가씨 멘토바스 그 디바달타 강장다데지니 삼바 그준지장 삼바네세니 아니 멘토바데비다 지금 제일 잘하고 근데 고들 숨게 녀양 녀히비가스라 텀비 지젠 잘하고도와 다다다 숨게 녀양 난데 왜다 숨게 녀보레데 왜자 깨자 뜨고 깨뜨고 노는 죄자가 난데 침문도스 거지 처먼 두스 나한테 그 왜 말했어 나한테 그 똥 말했어 그래 어디니 이게 개차 년도스니 그 연대 제고요 그래 나한테 왜 했어 어디서 그거 만다운 이차 어 괜찮아 지적이요 대디스는 고치대 닌거 차니 아니 그 먼저 맞자 존라고 차디요 저디 저리는 다 된거 차니 먼저 봐 차디요 근데 다 봐라 어 대디스 받으라다 양라데 제니 아니 응아신인 줄 받고 치반라고 돼 근데 다 대낭기지 강소 향대 때마 장소 죽 좀비 아더니 대지요로 계리 탐지 희나 자매자 랑 바뀌지나 모사인다 단 듣다버는 좀 아니나 계리 탐지 희나 자 외장세 만으로 모두기 매기질 까야다 장의 장선 장자지죠 오 계리 탐지 희나 자보 레디스 아 레디 외자처리 랑 바뀌지나 모사인잖아 아니 롱 더니 바뀌되처리 희마 희니데 제소마이나 아니 나도 맥기는 좀 해네 더 도스지는 뭐 자기 비니리 지리스니 고순도가 다 디가슬라 계리 탐지 희나 장스 얘나 랑크 파게지나 워차인스 어 찌찌르잖아 잠보이 봐 찌찌르는 워차인 봐 대바다 디 차니저르나 고 지조기 차니 돈스지 먼저바다 창로 로든도와 디는 디까지 가야 돼 장이 장 찌르잖아 아니 나시 먼저바데 비기 예서 그 먼저바데 비지니 디는 먼저바데 비지겐 데서 소마한테 샤다가 가서 디지 웬장 셀렌다 예나양스 야다 다 계속 다때 맞지 말아 보 차디요 길이 탄지 희나 잠보리 데 웬장스 야 된다 디는 어 도자 장자 때 여운 뒤슬 니까지 먼저 믿겠으라 장양아 때서 여운 뒤슬 나마지 측 대리 전에 죄자가 나한테 대리 또지지 아니 파 쪼니 어 또지 치르지는 파 카나보지 이겐지 고 이제노고요 어디인들 먼저 믿지제에서 그 다들 치르지들 텀비 치제는 먼저 믿지제 그 배제 치제 니스야 대리
2: 진주 세만만데 친진다 러브 팀이 저주 지진다 지지 세만지비에 롱진다 singing chemanala gatun cha
3: jeje la sang wu mi che da li chung zhe li xie zhong zi che ju jin da zhe ki bi yong lo bie chen de xuan zhe singe bu yi xi su bu
0: ten ni chi jie ni ge ji suo de bi ten lan ju ge le s de ba ta de ba se an di ge ji de ba de kan de ji ju de gang yang rong xi gen ta la a ni jiang yang an la suo ba ge che de ya ni 아니 치르지나 되지 대라티니 되지가 되자가 주인 나한테 아니 예바지 치르지나 고 니슈 가르니 니슈 치르니 고 아니 땡거요 다 도도시기나 더바텔라 되자다 되지니요 되지 대라티니 아니 되자가 제대 가야로 하니 니슈 치르니 고 땡거요 디너 고 더비테나 좋아하세요 다 대근으로 덜 지니요 리 담보데 치르지나 되자 치즈 니슈 템비가 더바스 가 되지가 제자테 아, 깨차고 저와 치용 니고노는 니스코로 태바. 다 대라야 난스선도 담보대 치르잖아. 편저도 봐서니. 편저도 봐. 다 편저도 봐를 빼지 않아. 코는 니 아파양이나 니 비게게양인다. 니가서라 코는 아이 아파양이라스. 코는 아파양이스. 니 비게게야 디그마세 따로 치르잖아. 코는 아이 비게게양이세요. 단도 그 편저도서야 간데르잖아. 코는 아이 아파양이라 히비 나마지 아파양 히비게 양다데 드지스. 너그 간득이어리잖아. 아빠야바 맞아 강이바스네. 나이 비게게이바데 득이요. 양자 나마데그 드자다 가르잖아. 심하지 나이 비게게이 좀 득득이요. 야 심마 나이 비게게이 인식이 양자데 드지리. 비게게이바 맞아 강스나. 득그 간득이어리잖아. 나마지 나이 아파인바. 콘 나이 아파인바데 득이요. 게임디서 나마그 심마데 심마데게 나마야도 펜서도 바스겨. 네가서라 셔탄가 나시 니가라. 아니 제득 제드 고고요. 근데 연도는 아이 시사양이나 나로 차사양이다. 어 사산도 나로 마 시사래데 대마서 나로야 천우슈사양이다. 네가 저 아이 시사양이 집이 양다데 드지지. 너가 간득여래지나 심하지. 나로 차사양 받대 되게. 왜 디디스는 나마도 그 심하다 맞다는 거도 와. 야 지지 나로 차사양이 집한테 그 어 사산도 나 시사양이 봐 고마대야 되는 거. 디디스는 나마 그 심하다 심하다 나마도 봐야 된다. 됐다 봐라. 편집 더 봐서 그래. 다 들라 아 니바데 체르스나 다 나마가 심한데 바레 나 친가마데가 심한데 거 베나 로미 장히나 게게지 미치기다 어 대단도 로마케 히소나 아니 게게니 히치기다 바레 로미 장히나 로미 장히나 세안도기 짜나도 거 간도기 요르스나 게게지 어 아니 히기바데 게게 게게지 히바데 헤무기바 아 게게지 리히스 게게지 히바데 던로기요 디미데 나마가 짱다 드진도 거 심하고 게게기야 히바데 디노기 왜냐 개개치 미치기세야 치코노는 니스 텐데요 근데 드자는 니스 때 말이에요 랑그 파마라 유마치나 옛날에 따줍니다 랑그 파마라 유마자 미치나 아니 파마에게 뭐 옛날에 대위자 희망이 봐 근데 랑그 파마랑 희비가 안 한다 그 드지리 오늘 너가 간 드시어 그러지나 되게

0: 어 디엔들코 아 데소랑 가서 다니지 미지 자국도스 어 터치르스나다 헤지크 아 현지게 되나지레 데네 타마르 치르스나다 양자데 미살 양자데 치르스들고 된 현주 발이요레스 이젠데 마이 왜된 현디 발인 주그레스 다다 가르스나 담보데 마고 친자가 노는 양기 샤와 네바 인세니 아 마고 친자가 노는 양기 샤와 네바 인세니 저송여 다 네바 히비까지 네텔라야 바라나다 나나 있는 건 저동지 다 바사나다 나나 있는 건 저동지 여래데 다 서도 벤첸 그 소노치 있잖아 바사나다 나나 있는데 다 바인 송여리 고리가다 디고르데 니 송여리 네바는 민즘비 대연비 샤르바다 지비까 매진스 마고이 직대 마지바 대녀 대라 니버 양양 라리야 대니야 양니야 양수바다나 샤르와 네비 단지와 유노스 세네 다 도둑이 그는 바사나다 나는 게 내에서 늦지나 다 바리스 너 그 대는 치르 나타 양셔 그 대리스 뭐 되니 양이 양도 세는다도 양양 세는다도 라양 세는다도 대소 그 양도 치르나 양이 셔 그 대로 되니 뒤서 네바 희반데 셔 그 대는 절니 양다도 치르스 나타 제바도 디바잖아 마지 셔 그 대나야 죽은두스 답에나 라양 그 양 아 양이 양 그 양 양다 양 그 양 양수 기비까지 양 왔다 대소리 어 대체로 이제 이라 양다데 샤위 되는 죽 와서겨 아니 죽들어 탄주르다 진짜 죽고 해지 된다 지치리 이제 이라 아니 니선 간소 딘상 그 얘기가 라니 단제 위겠다 아니 진짜 지체단 제 위겠 된다 지사 계시니 대체로 이제 이라 인나 양히비가 치드치드고 인양스야 지어와 간소 얘기가 라니 그 놈을 같이 그 인양 같이 그 인정세 저기요 다 된거 말 인양 저기 바래가 야나 인정 저기 바
1: 但都知道的人家的要把的但都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
0: chichi hing laso bak chedi jangu tizil ani jingji jing laso bak yagiris wenja ta shima deso kono donro giris ani ta ngama lo tsa kachu khansa laso bak jikas tema ngada jika ji losin tizuk tara ngisin rani tona chikini yagiris wenja ta shida jingu lo tsa rinchen zambo laso bak jikas kesa chi shiba jini ani tara ngisin mnra ko torwa tila tini ani tata la ta ngansu ko ta gandhi jikas la tara da tori gandhi jikas la tara da to maris ani ko sansang rabo di sabo jiku nginzi mtoba jim kangan da shiwa shi
2: 中南侧大亚木

이거를 깔아 할머나 슈리야 평안장하고 마시나 건장라자무야 나리 장라자무마나니야 조연종신조나슈라 건장초여라토저세 여라프다쇼여르니

야마 스보 초라 타차리 야 시바버 젠다다야 메 포보다뇨 친다다야 루젠도 삼투탈리다야 아지 카라르바 살루라야 타샤라바 파차란 줌사리야 메 포모카토 제사리

0: ཁྱི ཕྱད མི དེ ནི ཕྱི རང ཆོང ཆོང ཉེ རེ ཁེ ཁུ ཚན ཚན དེ ནི ཅི རེ བི སང ཐོ ཐུ མི ཛ ཅ ཚོ དེན ཤི བེ ནོང དེན དེ རེ ཤང ལ མ དེ ང ཚོ ལེ ཚིན སེ རུ ཤིན ཐུ ཉེ མིན གི ཁོ ཐོང ན ཤ ཚ ཁར དུ རོ ཡེ དམ ཟེ བོ ཆ པ ལ གའི བེ མ མང པོ ཤེ གི ཤིན ཐུ ཉེ མིན གི ཆ ཐང བ དེན ནི ངོ དོང ཀ བོ ཆ ཚོ ཅི ཡེ ལ ཚོ ཅི སི ཡི འདོ ན བེ ཅེ དོ ལ ཚན ཚན ཅི 제 몬더 돈더 론서 케베 효남 세 토방 메모 용초자 디히데 론서 코와나 효남 세베 디츠 민초 따베 야메 론서 논더 주마 소현 효남 세베 주차미 대동 차제 론서 따나 샤츠 가든 로아 마지 나차 원도지 짱토베 땅트라나 샤 잡아른제라 론서 코와 따네 효남 세도 지베 구바미데 자자와 천안 동이 계세나 주마 소현 효남 세베 핀제 존보 텐터베리
1: 산티 주미 자자 쇼드 린치
2: 산티 주미 자자 쇼드 린치
0: 조본 거제 몬다 돈데 야란 데바 돈 니샤라 다위 두제 톤다 돈데 대통과 조보 지치라 진총 자고 로팡 거제나 누치 세디아 제몬다 돈위 르베 샤닝 거제 자라 세르데 촌련 거제 돈 레링 거제 Rangdang gajie, Chosin gaujia rongga rongjin ji gajie su la ndu ye bi. Yan rambo zuba di de, nye nyawa pe, Tuyan rambo deba ne zawa dhoba tong, luli go wa. Nyinchen la dawa su ji, namba ye chi la go. Duji tarang gajie ziba na, jongni ngengu zibi jichin zuwa xe yen. Deatong ka gajie zi na xenda ping bi, santo zhongmen gajie ziti mongda tong wa tong, Yan ren nye jie la di bi, ziji nyongda tong wa.

0: 但是没见落雨，抢个他不得哥哥。
1: 听你那么多嗓子下面，这是名字的下。
0: 但是没见落雨，抢个你不得。
1: 听你没弄唱什么下面，这是名字的。
0: 但是没见落雨，抢个苏不得。
1: 那把那家丢上哪里去了？这是名字的。
0: 但是的人不是说操不消，那把那家光看操不消。
1: 他来解释的。那这讲了，过了就是讲的偏了面，少了硬地带可以拿了。
0: 啊，这个再不准备的硬我就不管了啦。啊，哦，我现在吃老鼠怎么听买呗？
1: 小哎，哦，啊，吃老鼠小简单的，老不拿那头。哎的，你不感冒的？哎的，他先拍拍就叫吃干了呢。
0: 哦，这没完了，吃了电视白我带着面，他的血能有
1: 吗？来，你看这是。
0: 俺做别个晓得的呢，让舅舅人呗，我没人来休假拿出的。
1: 人来休假一般俺来洗个浴。
0: 哎的，
1: 一年俺是休假的，几百人民都。
0: 我看你天天休假的，给带脚的。
1: 俺是休假的，拳打脚踢。
0: 拳打脚踢，你干什么了？
1: 拳打脚踢是的话，赶紧跑你吃不了的。
0: 不对，
1: 对吧？小活做不到，说不定下大桥了。
0: 哎的，
1: 把家人给冻的，送家没了家。
0: 不对，
1: 三了三江要的，得没得江要的过。但都是另外叫代表的，下蛋作业过来。
0: 我好在那过，下蛋当然接不接代表的，小学我就把做过来，没干个老师接的一点就是多。
1: 老师那进来就过，小王拿来皮球了就下蛋夹夹的。
0: 啊，这也巧合着嘞，这再没影子了，全是民族过呢。
1: 俺这进来就学个这几个呀。
0: 起来噻，俺最小就到第一名的，小妹看的跑过来来点钱的，学不起来俺不打，讲不，宿舍的妈咪送个学不起来大姐，干打的哥怎么学不起来？
1: 干打的哥怎么学不起来？
0: 啊！
1: 大姐那地里俺起来的，学习不起来，怎么说？
0: 看的，俺让你学这个意思。这里哥，现在学不起来，俺们当俺学这个没得。
1: 学不起来。
0: 哦。
1: 咱来点子十九。你还学不起来？你不接担心没？
0: 哎，
1: 他现在这里学不起来，啥不看大姐了？对，都到那个我妈不得人家母那太不叫我试试
0: 啊！啊，你来解释的，你妈那的这耳尖差了啊！
1: 这不，这么耳尖没得衣服给买的，
0: 可是这么耳尖没得衣服。
1: 我用过的，
0: 那耳尖过的是。
1: 哦哦，
0: 也是过。其他些，我都吃，我都穷，才得其他吃个一下。
1: 俺到中国菜的广大中国是不是最顶的？
0: 哇，以前咱吃那个清明多啊！
1: 哦，
0: 你中国菜就是个嘛的。小年了，所以叫我们个老水
1: 菜。哎嘞，他吃那小年了，我吃我年少了的。
0: 啊，对对对，你吃那年就是。
1: 巴拉什巴拉什，噔噔，小了巴拉几年米米，我这巴拉几年热死了。
0: 看的，我这巴拉几年热死，他抢我那么的，你吃那大碗的清明多啦。差多少了？是不？么子单就要嘛？打
1: 死！来是来是。
0: 么子打不赢的差，早晚的都要嘛？
1: 他
0: 吃了什么嘛？小孩子。
1: 这是
0: 哪？
1: 你来学不学打了呢？
0: 学不学？这个这个，送，送对干部，突破的兵马老师讲讲讲。
1: 送对干部，突破到了没？俺的感受突破比多一。
0: 啊！
1: 伯母，突破那了，左膀子、长膀子、四边膀子，几几的忙在去弄啊？
0: 这
1: 都从这教育点忙死在去弄些啊嘛？
0: 他白的。广场都不见了，没过过天天没过这过月的，那广场天啥都不带是，其他带是
1: 没有了。天不过去吧，其他地方那么多，是不是带的？
0: 是不是？
1: 哦，
0: 对了对了对了，什么都没过，什么有带，最最不过什么有没？
1: 错，什么都没过，什么有带，几件物给什么有没？
0: 可是几件物是干错？
1: 错，
0: 哦，
1: 底下来过那个来这边，就那么大，就这么细细那件，
0: 我的吧，
1: 大大不过，还都来三个脚面的。
0: 啊嘞，大家的金水金门的盖矮的说，没走到来的，就该提前接到高原就好。
1: 不对啊，我来接那个西北四十个，
0: 他们接
1: 那
0: 些。
1: 那是。
0: 看到国光草木，绿的喇叭怎么滚？
1: 靠，看那些吧，都有马家那家些东西在那东北嘞。
0: 出过出了，那不出，天天那不压下了。
1: 啊，出的时候堵住了，清大上了好多哩。
0: 看你清大很多还加个住。
1: 上个出的时候拉着，不过拉着几个住一
0: 趟。玩吧。
1: 我那出的时候是不是的，拉着不得了，不过好多加个住嘞。
0: 是，哎，清大那么出。大不是我天天在那唱老歌，金主点家了，是不是？那有的
1: 啊，知道，知道，都在买了。
0: 哦，这
1: 金主一到买那边不得了，他们吃的差不多啊。
0: 对不呀？大钱那个就金主一到不做了，偷进去
1: 就是。
0: 大钱那啥？
1: 那了，
0: 日天那块，日大的，秋天那块，娘们的。
1: 靠， 리다 라마 겹스 약속 부 예수 시세 콕도 리라 서버 차도 민둘
0: 사실 루베스라 이테벌라 바라 요라라
1: 바샤니 디 서서 마자나 따도 부부 약바 거요 뭐
0: 제코 굴 굴구구구구구구 구르르다 구르르 거불하라 주도 구르르 거무타라 주도 구르르 고자 고자 제베데 아무짜게 조다레
1: 아 구르르다 구르르 라타 피고 마죠 구르르 슈노 카바드라 구르르 고르데 고르데 세네 조데 개고 뻬무나베 조다레 카르주 살스투제 피르자레
0: 오 제나 코 카르주 살스투제 피르자세데 가스고레
1: 에스 게라케 무슈메 오 대샹 아즈 개고스 샤골테 제 뻬무 그세나네 카르주데 독 소보다 피르제 대가시 그게
0: 문에 빼르자 다체나 나즈 겐고스 수보 종단나에 긴인도디나 나즈 루조슈도 저거 롬조 데스다나 야오 기데
1: 기데 이데 메스르라
0: 다오네 차사 라 축축축축축축 예주 양주 구주 구구주 드릭 내주 세지 치랑주 디구 추비데 추진내제 해세 좋은 윤접지 필로
1: 야오데 水水水水水水 夏天的水 동태에서 진대서 니대서 메대서 뭐대서 대구 추민리베 뭐대서 샤제문의 윤석 잡아봐
0: 아하지 대구 추민리 추매위나 지랑 톱나 알아 여자 윤석 톱
1: 피우자 아직고 알아 윤석 접시 람마 피우고 그래 저런 부시 구들 알아 피우면 람마 람마
0: 아직 내가 고생 시과 잡는데 지랑 문의 숲세 대대야 우시 위주 좋아
1: 네 세우 맞다 어 디샤 게지다 게나가리아 쇼리 임파다 치자
0: 뭐라
1: 라도 카바다 더도 가사 앞에 있는 식도 어 디나를 쉐세브세 가설로
0: 샤 에게 문에 가라도 돌아이시다 메제 미 통치보 되는 거다
1: 문에 대도 나좀 내부스다 레하브지 큰에 레미
0: 다라리 터바가 대체나 끼워요 와 코다
1: 아 터바서 끼워 가려 미주사바 장 잡아거리
0: 장도슈나 고다 니벨라야 카니쇼
1: 아 장도슈나 메고날데 고나 수투슈 당성어
0: 다음에 차세 샘네 슈미 니세 키라 쇼셔다
1: 그 와다 저니 뭐 숨다 기대다나
0: 아 디그리 디그리 사
1: 레세
0: 빠주 돈이 추사슈 보면 습내 디데상 체르
1: 빠주 맨나 냥셔고 빠다 맨나 까라슈
0: 까라슈 아이게 나즈디 바라 참대지 가지고 깔아 주제 좀
1: 하자. 깨수도 내 그리고.
0: 아. 수지 너무 고절이 최내 구셔 미마리 했어.
1: 수지 수야 프리방게리 담배 된 자야로 꼽다셔.
0: 쓰고 땡수 담지 배불라 열고 땡수 구셔 미와라.
1: 아 쓰고 땡나 까다스 열고 땡나 품다지.
0: 갈 품다지 하고 가죠.
1: 저랑스라 야마 꼬도 대 품다지 보다가 나사이.
0: 레제스다. 나즈 미와라 좋아도 되잖아 품다지 제 야.
1: 아 진짜. 아 쇼샤다.
0: 지그리고 컴주 배자 가면 나 보면 나배 도도래.
1: 어 컴주 집자 보면 더 부부 아마 칠비.
0: 참도부터 주주이 되나 보고 세주이
1: 아 보고 참다 세는 가르니 옴다 주이
0: 가리 가리 가리 가리 치라 가르니 옴다 주이 치라 다는 쇼 라툰 주로 와
1: 아차 나 라툰 신절이 아 치라 가나요
0: 예 쇼다 겹서는 가자
1: 치라 쇼다 겹내래 쇼샤 단집이 이래
0: 에이 치라 세시고 야 어때지 뭐지 대지지 쇼 바라 겹나 빨차 동우 쇼 쇼다 겹나 쇼샤 동 벌써 네가 둘이 마 겨우 쳐도 정모자 쇼바 쇼바 알아흡 겨우다 레지 알아흡 겨다 담아 알아흡 제주 나 사사주 제주 매다 뼈무 쪽
1: 라 뼈무스 에 깃다 쇼르고 첩주라 빠르 첩수도 쇼주도 죽바 쇼스고 치지대 베베 치스도 쇼주대 럽스 샤주마 쇼바 럽스 마스나 쇼바 고라 사용마 두부 갈 샤용 떡군살 답이 마셔봐
0: 쇼쇼와 고라 달리리 계속마 첩다 튀리 매
1: 쇼바르스에 세모데 벽하와세네 달리리
0: 쇼바르 빠르다 더부디
1: 푸돌레 숨 쉬이
0: 테네 빠르 접수다 다시 빠르 첩주이 떡똥 빠르 쇼

제비 미제므제 카가 마만체 원종진이 농가 외동 제드마위가 노브체시에 더더랑가 시빌라인 친자 잔조가 미슬린 친노 잉하 스트럼마 군체룬친리코 베기린 친자 진수시피 샤즈단주자 中单节对恰定不及赢。

0: 야 조고 다음에 게임 하러 온다 살로 도스리 소리 다 들으면 그 태당 보통 레달 사마시 뭐지 산조레
1: 레레레 다코 드리 나 진다야 뭐고 사마시 뭐마 산조 레디 키사 뭐 버지 산조 버지
0: 레 버지 사체
1: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어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2: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그치 니고야 뜯었지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계
2: 요요 세향
1: 소지께 저
2: 요
1: 주마제지
2: 주마제
1: 때 모로지 세계 야 그치 니 뜯어
0: 보면 때 루샤자 빠지
2: 요요
3: 대로면 라피도 소향이 쪼개서 제
1: 오늘도 힘벌었고 조고 가자 대체
2: 요
1: 다 제대로 좀 도망치네 다 자 조기야 제단계
2: 요요 조기야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단계 야 대체 야 또 보면 또 좋을 거고
2: 요요 나게 아고 저기 서로즈가
0: 저기 뭐 서로즈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이드 말래
1: 쇼마 쇼마 조제 할파 뭐히 정나 싫어 Matengro Tasa Yari, Jerenius drink the churchyard.
0: Cotremazome, Pomozo de Lotomago. A Kimoso credit is a mob in your son, Tulma.
3: Tola is a
1: Tola the church, that thing was a low true jilting Tomon Dollar three. Tiring of Chica Chisigro.
0: Ringomare chose you, regering a catamaroni in Boritre, low true jilted on Boricoya. Rated this summer and sat to Zuchelsa. This and our limited summer tolerated to Tola in your Carutulamale.
3: 제제제 다 꼭 조지 드려야 하고 사서 좀 보더랜드라 또 출라야지

야 르나자 미바카디 셰바두 푸네나바조 지양양주 이가토셰야 나라열라 토저니 라마치라 부티장 바두 푸네근두라야 푸열이 차키케샤라 고탈로 멜린 윤초

산디 산어 마히나야 제포 마르칼르르리야 사자모라 이저르리야 칼리라 탕콩아리야 레바투드라 초사리야 코이르니와샤다다야 요르다바 치다다야 갑디

마 스보토라 타차리야 시바버체젠다다야 메포보다뇨 친다다야 루젠도삼투탈리다야 아하지카라아르바 살루라야 타샤라바파차란즘사리야 메포모카토 제사리

0: 장상 희장상 희비가슬 아니 대체제들 심하다가 남아디야 아 드비텐데로 촌디 잔데자 남만데 너 먼저 비치지 초 가양 코 두다만데 먼저 비치지 진가시 먼저 비치지 어 디엔들 코 아 대소는 가서 다니지미지 자궁두스 어 대체제나다 혀직 아 혀직 되나지래 되네 타마르 치르제나다 양다데 미살 양다데 치르제들 코 대현주 발이요레스 이젠데 마이베 대현디 발인주그레스 다다 가르잖아 담보데 마고 친자그노는 양이 샤와 네바 인세니 아 마고 친자그노는 양이 샤와 네바 인세니 대소여 다 네바 히비까지 네텔라야 바라나다 나네기 네긴 저동치다 바사나다 나네기 네긴 저동치여데 다 서도 벤체고 소노치기나 바사나다 나네기 네데 다바 인수여레 고리가다 디고르 데니스여레 네바는 민즘비 대연비 샤르와다 지비까 매진스 마고이 직대 마지바 대니 대나 니버 양양 라리안 대니야 양니야 양수바다나 샤르와 네비 단지와 유노스 세네 다 도둑이 근데 바사나다 나는 게 네세 늦지나 다 바리스 너그 대니 치르나다 아 양샤르 그 대리스 뭐 대니 양니 양도 세는다도 어 야양 세는다도 어 라양 세는다 대소 양도 치르나 양니 샤르 그 대로와 어 대니 뒤서는 어 네바 히반데 샤르 그 대나 절니 어 양다데 치르세는다 쥐바다 디바잖아 마지 샤르 그 대나야 죽은두스 다 빼나 라양 그 양 아 양니 양 그 양 양다 양 그 양 양수 기비까지 양 왔다 대소리 어 대체르세들 양다데 샤위 되는 주 바스겨 아니 주들 탄주르다 제니 주 거기 해지 때나 찌체르세들 아니 니선 가서 딘상 그 얘기가 라네 단제 위겠다 아니 제니 주 체단 제 위겠다 된다 지사겠지 대체르세들 인나 양히비가 치드 치드 인양스야 여러 와 가서 얘기가 라네 그 놈을 같이 그 인양 같이 그 인정세 저기요 다 된거 말 인양 저기 바라가 야나 인정 저기 바
1: 但都人家人家这个做起来压根就原来个人一般的那个就是了养就大的特别旺的道理那你打了个就是江头呢那你人家这吃法是人家一般人家得说什么个压根就原来个养就大的没特别旺的道理人家那江巴西呢那我那马拉兰他的样子你养他的家伙听说养就大的就是没有个七八那不就家伙他们讲第一个他七八的给他给那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
0: chichi hing laso bak chedi jangu ti zil ani jingji jing laso bak yagri is wen cha ta shima deso ko na donro gri is ta ngama lo tsa ka chu khang so laso bak ka sistema nga de ka ji lo shin deso ko ta ra ni sin reni ta ra ji gi yagri is wen cha ta shida jing go lo tsa ren che zam laso bak ka sil ke sa ji si ba ji ni ani ta ra de ni se mon ra ko dor wa de la de ni ani ta ta la ta nga zo ko ta ga de ji ka sa la ta ra de to ri ga de ji ka sa la ta ra de to ma ri sin ko san san ra bo de sa bo ji ko ngin zo ma te ba ji kang gan de shu wa ji 어 근데 얘들 다 옌 답은들은 좀 봐야 나고 젠데 지체도 강제 기능이 되다 아 인정사 저가 하나 인양사 저기 단 네 거랑 가서 보스기 에 지저 많이 받기 니치 쉬어 어 다 네 얘는 어 다 가서 다 젠데 지 거를 어 아니 아 젠데 지 체주 거를 젠데 지 자유 요소 지 거를 젠데 지 되네 된주 요소 지 거를 그래서 차상한테 어 아니 손선 봐야 아니 디세기 젠비 어 되네 대리 어 다 손지 지지 참데 어 되네 안다나니 조지 다 tērīng kā jē kīng tōtān chāyī kā chua, sāngī kā chua tī chirī sā tīla anī tōng bī cī jīng tā, mēng tōng bī cī jīng sā ndē nī kā chēpā tā kā nī kā tōng nī jē sā tā bē jī kā tōng nī anī sā hē jī jī tērī anī nīng bā tā chirī sā tīla dāpā tēlā anī pēn sōn dāpā ngāmi shimā dāpā, shimī ngāmā dāpā sā yā tēndē shatān kā lā tā dējā cī sī ngī sū tēmbā tēlā dāpā sōn yō bārā wā dāpā sōn yō bārā tīng dāpā sōn gō nō lā अनि ngami shima daba da shimi ngama daba zo mende ki chepa da kane ji beji ki thoni अनि chepa rishi ji wata dii kola soma kati ni sangi chi tongtana ya boyo sari अनि chanda nani kya jin chahi dili
1: Lianqin di zongzhi da hehe da nian jianzo pincho da jisu da zhiyin zhonam cho da ya mo